0: 휴대전화.
1: 휴대전화.
0: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 휴대전화.